할망네 우영파띠 자파리. 할망네 우영파띠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너물. 우리 할망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사리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 연계.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쩍.

0: finding our way underwater, making mistakes and trying again. The little girl from Jocheon eventually traveled to the mainland to dive for work. After marriage, she settled in Iho and returned to the sea once more. The ocean became her childhood, her workplace, and the path that carried her life through.
1: 아니 그때는 막 추운 겨울인데 우리 막 추웠어. 근데 당근팔에 막 눈도 눈사래기도 막 오고 막 먼 밭에 이제 당근팔에를 갔는데 당근팔에 갔다 와 보니까 이제 중매 왔던 하는 거라 여기에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친척이 있어서 나는 이제 우리 동네 신농에 이제 옛날에 말하자면 이제 새각시 이제 자기가 구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이제 왔네. 기다리고 있는 거라 저녁이 끝나고 와보니까 허연에 그냥 중매해가지고 만나게 된 거. 밭에 갔다 온 저 아가씨가 어떻게 할 거라게. 안불 안에 이제 선불에 완 하신 뒤 와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예, 술을 좀 좋아해서 근데 그 신랑 될 사람하고 예, 앉아서 술을 예, 막 대병으로 하나는 먹은 거라 와보니까 같이 막 그 옛날에는 막 좁쌀밥하고 밥하고 예, 허연에 밥도 먹고 술을 그냥 대병으로 하나는 먹어서 그 새 신랑하고 될 사람하고 이제 장인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 밭에 갔다 온 한 번 한 게 밭에 갔다 온 사람에게 흙으로 그냥 막 작업복인데 이게 그러면 그날 이제 선보아지 이게나 선보나 미신 창피해가지고 밭에 갔다 온 사람이라는 미신 얼굴들에 잘 봐줘서 그러면도 이제 나는 안 간다고 이제 막 해주니 어떤 그냥 예,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냥 예, 사람 보니까 괜찮다고 이제 그냥 이제 가련하방 이제 하고 우리도.
0: Even now, the first thing Samchun Chunsuk remembers about the day is the cold winter wind. Snow was falling as she returned home after digging carrots in a distant field. Her hands, clothes, and face were covered in dirt. But when she arrived, an unexpected visitor was waiting. It was the man she was about to meet through a matchmaker. No one had told her she would be meeting a further husband that day. She was so embarrassed that she refused to come out, thinking no one would want to see her, a girl who had just returned from the fields. But inside, the conversation had already begun. Her father, who enjoyed drinking, was sharing a bottle of makgeolli and a simple meal with a young man. While Samchun wanted to hide, her father quickly liked him. Her mother, however, was worried. Samchun was the oldest of 7 children, and the young man was also the eldest son in his family. She knew how much responsibility the two of them would have to carry. In the end, they became engaged and married a year later. Looking back, Samchun laughs and says she was so embarrassed that day. But that snowy afternoon became the beginning of a lifetime together and the start of a long life by the sea in Iho.
1: 딸이 그냥 느닷없이 엄마 물질허전 하는 거라 그냥 엄마로서는 키가 찬 거라 대학교 고시 시험 나던 딸이 물질허전하니까 이거는 전부 황당해가지고 예, 막 반대해주게 경우도 엄마나 물질허전 하면 허영이 하다보나 그냥 이제 유전인가 유전인가 모르지만은 애기 상군으로 이제 지금 물질 작업을 다니면 이제

완성 돼 그날은 임시공휴일 집 앞마당에서 놀던 아이는 송소 초등학교 운동장 교실 노뚝 뒤를 질러 도착한 화랑산 입구에 웃을 길